0: 啱諗過嗰啲嘛嚇，我就唔知你係邊個咩？
1: 邊個啊？
0: 因為你肉手生香，芬芳襲人，我一估就估到你係一個好靚嘅姑娘仔嚟啊！
1: 你估到我係姑娘仔有咩出奇啫？咁你又估唔估到我係咩名啊？
0: 你啊嘛？
1: 係咯，你估下睇。
0: 估到。
1: 邊個啊？
0: 你係。
1: 係邊個啊？
0: 你係玉梅啊嘛？